다시하는 배부카를 고르다오 다그고 베비야 카카시 사다카우스 셰니 바타로니 다가츠레비노스 카시카시 사드간 카우스 마오 바타로니 샴코스 카우스 찌레 흔다리야 ორ모츠간 스찌르다 남 흘레비스 디오다 시스크리스 바리야